0: 누가 잘해요
1: 빈절이란 맛으로니 아마요 빈절이란 맛으로니
2: 우주전이 땀나 실로니 백대로 우주전이 땀나 실로니 백대로 마동을 시험 이바로 뿌린 건권이 바라 부엉 아텐트 선앙비엔 무탄 땅우니 바코 실로시 우게디 저저이 다감 너전 구마탄 예당 너전 구가룸반 Ike bagus sugi dibagi sedekah bersulam kadang yang hari tunyang nanti ku senang berdalih ne berdegel ala de babaku si merkong merkong jerkam oyang pe mai ku tunyang jadi tuan berawang mai kini tu beni padu cerita beni bagus